有几阵嘅骤雨，日间部分时间有阳光同埋酷热啊！而家出面气温系33度嘅，而家出面气温系29度先啊，唔系啦，今日最高气温咧系33度噶。